개천절 아침에 이 곡보다 더 어울리는 곡이 있을까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 시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곡 들으면 뭔가 하늘이 열릴 것 같은, 새롭고 아주 큰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가정음악이에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으로 보내셔도 좋고, 콩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무료로 올리실 수 있습니다. 사연 신청곡이 당일 방송은 어렵지만 가급적 빠른 주말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사연 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습니다. 에드바르트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 1번 중에서 아침 전경 모닝 무드 준비했습니다. 베르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인데요. 지휘자 역시 노르웨이 지휘자입니다. 올레 크리스티안 루드의 지휘, 베르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모닝 무드 들으시죠.

에드바르트 그리그의 페르긴트 모음곡 1번 가운데 아침 정경, 모닝 무드, 올레 크리스티안 루드가 지휘하는 베르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리랑을 뭐 이 베르겐 필하모닉이 연주할 수도 있지만 아리랑 연주는 우리 한국 교향악단이 진짜 연주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노르웨이의 아침을 그리그가 지은 이 페르긴트 모음곡 아침 정경을 또 노르웨이의 지휘자와 오케스트라가 연주해 주니까 그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프란츠 슈베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D장조 도이치보너 384 전악장 감상하실 텐데요. 1악장 알레그로 몰토, 2악장 안단테,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입니다. 율리아 피셔의 바이올린, 마틴 헬름 히엔의 피아노입니다.

슈베르트 발렌소나타 D장조 도이치보너 384 전악장이었어요. 1악장 알레그로 몰토, 2악장 안단테,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율리아 피셔 발린, 마틴 헬름헨의 피아노였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 클라리네 트리오 A단조 작품 114, 오늘 2악장 아다지오, 4악장 알레그로 함께 하시죠. 유자 왕의 피아노, 안드레스 오텐산마의 클라리넷, 고테 카피송의 첼로입니다.

유자왕의 피아노, 안드레아스 텐산모의 클라리넷, 고티에 카피송의 첼로 연주로, 요하네스 브람스의 클라리넷 트리오, A단조 작품 114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4악장 알레그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클래식 음악사에서 이번 주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간단히 짚어보고 관련된 음악을 들어보는 달력 속의 클래식입니다. 오늘은 주 전반부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있었던 일들 알아보죠.

1968년 9월 28일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가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데뷔했습니다. 당시 27살이었던 도밍고는 이날 테너 프랑코 코렐리의 대타로 갑자기 무대에 올랐던 겁니다. 칠레의 오페라 아드리아나 르크부레르의 주인공을 맡게 된 그는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디와 완벽한 호흡을 선보이면서 하루아침에 새로운 오페라 스타 탄생을 알렸습니다. 1930년 9월 29일에는 호주 출신 지휘자 리처드 보닝이 태어났습니다.

있습니다. 1962년에 지휘자로 정식 데뷔한 후 1966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도니체테 오페라 라메르모의 루치아를 성공적으로 지휘하면서 입지를 다졌고 아내인 소프라노 조안 서덜랜드와 함께 활동하면서 벨칸토 오페라에서 탁월한 연주력과 해석력을 선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91년 9월 30일에는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가 초연됐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비덴 극장에서 열린 첫 공연에서는 세상을 떠나기 불과 두 달 전에 모차르트가 직접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와 지휘를 하며 무대를 이끌었습니다. 플라시도 도밍고를 기억하면서 푸치니의 트렌도트 중에서 칼리프 왕자 아리아 아무도 잠들지 못하리 넬슨 도르마 듣겠습니다. 도밍고의 음성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연주고요. 리차드 보닝과 조안 서덜랜드가 함께 무대에 올라서 도니체티의 람메르모의 루치아 중에서 루치아의 아리아 흩뿌려라 쓰디쓴 눈물을 연주합니다. 조안 서덜랜드의 음성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연주합니다.

소프라노 주안 서덜랜드의 음성,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코벤트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가에타노 도니제티의 라메르모의 루치아 중에서 루치아 아리아, 흩뿌려라 쓰디쓴 눈물을 들으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플라시도 도밍고의 음성으로 함께한 푸치니의 투란도트 가운데 칼라파 왕자의 아리아, 아무도 잠들지 못하리, 헤르베르트 본 카라얀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초연을 기억하면서 두 곡 함께 하시죠. 먼저 밤의 여왕의 아리아, 지옥의 복수가 불타오르고, 소프라노 조수미,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연주, 그리고 파파게노 함께 하실 텐데요. 소프라노 임선혜, 바리톤 다니엘 슈무츠하트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의 연주입니다.

두 곡 모두 정말 감탄에 감탄을 하게 하는 그런 연주였습니다.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중에서 먼저 밤의 여왕의 아리아, 지옥의 복수가 불타오르고 소프라노 조수미의 음성, 게르그 숄티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연주였고요. 파파게나 파파게노, 소프라노 임선혜와 바리톤 다니엘 슈무차르트의 음성,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혹시 바쁘기만 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가장 고요한 쉼표를 꿈꾸죠. 세상의 속도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의 시계를 렌터보다 느리게 맞춰보는 시간. 신윤주의 가정음악이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가을날의 초대장을 보냅니다. 오는 10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KBS 스튜디오 콩에서 펼쳐지는 낭독음악회 렌터보다 느리게. 노브스 콰르텟의 첼리스트 이원해, 피아니스트 최영록의 라이브 연주가 함께할 이번 콘서트에서는 65 노년에 이른 두 자매가 서로의 몸과 삶에 새겨진 시간의 흔적을 마주해가는 이야기인 은희경의 장편 소설 시간의 감촉 속 문장들을 낭독해봅니다. 문학이 건네는 고요한 고백, 음악이 전하는 내밀한 위로가 만나는 마법 같은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책과 음악의 온기를 나눌 10분의 애청자를 초대합니다.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을 찾아주세요. 사연 본문에 신청 이유와 함께 성함, 휴대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아침 10시 신윤주의 가정음악 낭독음악회 렌터보다 느리게 해서 일상의 음악이 되는 시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Both Sides Now 였습니다. 조니 미첼의 음악 두 곡을 전해드렸는데 Both Sides Now는 트럼펫 연주로 들으셨어요. 혹한 하르덴 버거였고요. 케네스 슬리토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더 서클 게임도 조니 미첼의 곡이었는데 엘리노 그랜트의 음성, 거스 맥헤이드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조니 미첼은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이자 화가이기도 한데요. 1969년에 내놨던 그녀의 앨범 클라우즈 표지 재킷을 직접 그린 자화상으로 해서 이 앨범이 그해 그래미 최우수 음반상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팝 클래식 오늘로 2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가정음악이에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9310 유료 문자고요. 콩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무료입니다. 당일 방송은 어렵지만 가급적 빠른 주말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사연 주시는 분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앵리케 그라나도스의 고에스카스 가운데 로스 레케브로스 사랑의 속삭임 알리시아 데 라로차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고요. 알베니스의 아스트리아스 전설 듣겠습니다. 박규희의 기타 연주입니다.

스페인의 감성에 좀 빠져봤습니다. 알베니스의 아스트리아스, 레이엔다 전설, 박규의 기타 연주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 엔리케 그라나도스의 고에스카스 중에서 사랑의 속삭임 로스 레케브로스, 알리샤 데 라로차의 피아노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한 달에 한 명의 음악가를 선정해 우리 시대 거장들의 다채로운 삶과 음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신음악가 사전 우리 시대 거장을 듣다. 10월에 만나볼 음악가는 열정과 실력으로 여성에 대한 편견을 이겨내고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뚫어낸 지휘자 마린 알소비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협연자와의 무대는 언제였습니까? 2022년 6월 18일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베이스 퍼포먼스 홀.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 결선을 앞두고 지휘봉을 든 마린 알섭이 무대 뒤에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곁에 서 있던 앳된 참가자의 긴장된 표정을 바라본 그녀가 먼저 말을 건넸죠. 긴장돼요? 곧 끝날 거니까 나랑 같이 재미있게 한번 해봅시다. 가벼운 격려와 함께 무대에 오른 두 사람, 라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긴장했냐는 듯 음악에 몰입한 참가자는 폭풍 같은 기교를 선보였고, 마침내 연주가 끝났을 때 마린 알소베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대에서 왔지만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벅찬 감동이 몰려왔던 거죠. 그녀에게 이런 감격을 선사한 연주자는 바로 한국의 임윤찬. 처음 참가한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마린 알소베는 그날의 무대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임윤찬, 그는 경이로웠습니다. 뛰어난 테크닉뿐 아니라 진정한 시인이었죠. 어린 연주자라기보다 깊고 성숙한 영혼을 지닌 음악가였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반 클라이번 콩쿠르를 통해 특별한 인연을 맺은 마린 알소베와 임윤찬은 콩쿠르 이후에도 브라보 베일 뮤직 페스티벌, 라비나 뮤직 페스티벌, 한국 내한 공연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호흡을 맞춰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린 알소베는 임윤찬 이전에도 한국 연주자들과 인연이 깊습니다.

2015년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 결선에서는 한국의 임지영 연주자와 호흡을 맞춰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했죠.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마린 알솝은 섬세하고 안정적으로 오케스트라를 이끌어가면서 임지영의 폭발적이고 극적인 연주에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종종 국제 콩쿠르 무대에서 지휘봉을 잡는 마린 알솝. 젊고 열정적인 음악가들과 함께 연주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둡니다. 미래의 음악을 이끌어갈 유망주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는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배 음악가들이 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들에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기도 해요. 무대 위에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음악가들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대하죠. 되도록 긍정적인 에너지와 신뢰를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제가 젊은 연주자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과 마린 알솝이 지휘하는 포트 워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작품 30 중에서 3악장 피날레 알라 브레베 2022년 반 클라이번 실황 음반에서 골랐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작품 30 가운데 3악장 피날레 알라 브레베 들으셨습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우승을 차지한 2022년 반 클라이번 실황이었습니다. 마린 알소비 지휘하는 포트워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는데요. 임윤찬의 연주도 정말 대단했지만 마지막에 눈물을 훔치는 마린 알소베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아, 함께 울고 함께 감격하고 또 함께 환희했던 그때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린 알소베 우리 연주자들과 정말 인연이 깊은데요. 2015년 퀸 엘리자베스 콩쿨 실황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2015년 콩쿨에서 우승을 차지한 임지영과 마린 알소베 만남 그 장면을 또 떠올려 보시죠. 요하네스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77 3악장 알레그로 지오코소 마누 트로포 비바치입니다. 임지영의 바이올린 마린 알소베 지휘하는 내셔널 오케스트라 오브 벨지움입니다.

2015년 퀸 엘리자베스 콩쿨 실황 음반 가운데서 들었습니다.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3악장이었어요. 바이올린의 임지영, 마린 알소비, 집에는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클로드 볼링의 첼로와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 중에서 로맨틱. 요요마의 첼로 클로드 볼링 트리오의 연주 담기면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동우, 작가 정지훈,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수도사 프란치스코는 기독교를 전하고 평화를 이루겠다며 이슬람 진영에 가길 자청했습니다. 무모한 일이라고 주변에서는 만류했지만 프란치스코는 결국 술탄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정확히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쟁의 시기에 무력이 아닌 대화를 시도했던 그 만남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통한 진정한 대화의 모델이 되었다고 하죠. 개천절인 오늘은 성 프란치스코가 세상을 떠난 지 꼭 800년이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편견의 벽 너머에서 새로운 세계를 마주했던 그처럼 오늘 음악실도 아직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와 새로운 음악의 풍경을 만나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개희승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하는 음악실 토요일 코너 음악 허물기 지금 시작할게요.

0: 음악학자 계희승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한 주간 잘 계셨나요?
1: 네네. 네.
0: 오늘 새로운 음악가를 만나는 날이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아, 누굽니까?
1: 오늘 19세기 말 벨기에 작곡가입니다. 기옴 르퀘라는 작곡가고요.
0: 오, 처음 들어보는
1: 이름이에요. 네, 애초에 벨기에 작곡가라는 게 좀 생소하죠. 생각해보면.
0: 매우 그렇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는 네. 뭐 있는데 사실 뭐 독립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나라고 1830년쯤이었으니까요.
0: 네.
1: 그리고 하지만 이제 그 음악사 공부하면 그 사실 초반에 만나는 작곡가들은 대부분 오늘날의 벨기에 지역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이에요.
0: 아 그래요?
1: 네, 네. 하지만 이제 그 주로 르네상스 뭐 이제 이때이기 때문에
0: 네.
1: 많은 음악을 전공한 학생들이 이름은 이제 잊어버리죠.
0: 네, 네. 그저 이자이 이름이 생각이 나고 벨기에하면은
1: 아, 네, 네, 네.
0: 그리고 퀸 엘리자베스 콩쿨이 벨기에에서 열리지 않나요?
1: 네, 그리고 의외로 뭐 이름 아시지만. 프랑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뭐 그런 작곡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비에탕 같은 인물.
0: 아, 그렇죠.
1: 네,
0: 맞습니다.
1: 우리는 그냥 네, 프랑스 네. 작곡가 이렇게 네, 생각하지만 네. 엄밀히 따지면
0: 네.
1: 르퀘하고 이제 동향입니다. 단순히 뭐 나라만 같은 게 아니라
0: 네,
1: 그 지역까지.
0: 네.
1: 어쨌건 르퀘는 태어나기는 벨기에,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제 벨기에죠. 베르비에 지역. 에서 태어나서 9살부터 프랑스 푸아티에에서 자랐어요.
0: 네.
1: 그리고 18살 되는 해에는 파리로 옮겼습니다. 이듬해 가을부터 이제 프랑크, 세자르 프랑크에게 대입법과 후가를 배웠고요. 또 프랑크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뱅상 댕디에게 배웠고요.
0: 네.
1: 1894년 1월에 24번째 생일 바로 다음 날에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났어요.
0: 어머나.
1: 네, 그러니까
0: 너무나 어린 네, 나이에
1: 네, 네, 아주 일찍 세상을 예. 떠난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1979년 프랑스의 한 음악 잡지에 실린 어떤 글의 그 제목에 르퀘를 음악의 랭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제목을 달았어요.
0: 랭보.
1: 네, 근데 뭐 랭보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랭보는 랭보도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랭보는 본인 스스로 펜을 놓은 거고
0: 네.
1: 아주 젊었을 때
0: 네,
1: 스무 살
0: 네.
1: 무렵에 그리고 르퀘는 그 말하자면 이제 그 펜을 빼앗긴 거죠.
0: 어떤 나이에?
1: 네. 그래서
0: 있네요.
1: 뭐 이렇게. 음악의 랭보, 뭐 굉장히 멋진 비유지만 또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일찍 끝났다는 사실 하나로 묶다 보면 그러면 이제 작품보다는 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요절한
1: 네, 네.

0: 그러면 왠지 뭐 그 음악에 뭐가 있을 것 같고.
1: 그렇죠.
0: 그래서 그게 이제 아주 좋은 듣기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고.
1: 아, 네.
0: 그리고 모든 음악을 뭐 이 사람이 좀 더 살았더라면 뭐 이런 이제 가정법으로 들을 순 없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그런 것들 잠시 내려놓고 그 실제로 남은 소리에 좀 귀 기울여 봤으면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벨기에에서 태어났고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활동했던 19세기 작곡가 기욤 르퀘의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0: 1892년에 쓰고 같은 해 출판한 세계의 피아노 소품이라는 작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이 세계의 소품 각각 제목이 아주 가벼워요. 가사 없는 작은 노래, 잊힌 왈츠, 그다음에 즐거운 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세 번째 곡 제목 옆에는 민요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활기찬 곡이겠는데요. 아닌가?
0: 일단 들어보시고요.
1: 네.
0: 이 곡에 대해서 르퀘 본인이 남긴 말이 있는데 재밌어요. 뭐 이제 편지에 쓴 걸로 이렇게 전해지는데 이 곡들을 연주하기 쉬운 순전히 상업적인 물건이라고 이렇게 본인이 부르고 있어요.
1: 물건?
0: 네. 그러니까 상품이라고 부른 거죠.
1: 네.
0: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별 볼 일 없는 곡들이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좀 폄하하는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1: 아니, 그래도 본인의 작품인데 별로 안 좋아했나 봐요.
0: 아, 뭐 본인의
1: 심한 거 아닌가요?
0: 본인의 작품을 뭐 그렇게 부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뭐 이제 재밌는 건 이 작품 쓰기 한 5년 전쯤에, 그러니까 한 17살 때입니다. 그 청중도 뭐 듣는 사람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를 위해 쓴 작품이라면서 이기적인 소품들이라는 제목으로 또 작품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뭐 한쪽 끝에는 나만을 위한 음악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또 다른 쪽 끝에서는 이건 시장을 위한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 곡을 쓴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표현들. 요즘으로 치면 역시 뭐 MG 신세대 작곡가였네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니.
0: 당시 이제 그 선배 작곡가들이 봤으면 뭐 그랬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19세기라는 이제 그 시대성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세기 피아노가 놓여있던 자리가 정확히 이 두 자리였거든요. 아주 상업적인 음악을 하는 데 사용되었던 악기이기도 하고 또 아주 지극히 사적인 음악을 하는 데 사용되었던 악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그 양쪽에 다 걸쳐있다는 건 사실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설명을 해주시니 좀 이해가 됩니다.
0: 네.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질문은 뭐 이런 거죠. 작곡가가 자기 작품을 상업용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그러면 우리도 덜 진지하게 들어야 되는 건가? 뭐 이제 이런 고민 좀 해보게 되고요.
1: 그렇죠.
0: 작곡가는 자기 음악의 가치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사람인가? 이게 작곡가인가? 아니면 이건 청중들이 하는 건가? 뭐 이제 이런 질문까지 조금 이어지는 그래서 되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작품 또 르퀘 본인의 말입니다. 직접 뭐 확인해 보시죠.
1: 궁금합니다. 기욤 르퀘의 세계의 피아노 소품. 첫 번째 곡 가사 없는 작은 노래, 두 번째 곡 잊힌 왈츠, 세 번째 곡 즐거운 춤, 민요풍으로 루이 드 보스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0: 19세기 벨기에 작곡가 기욤 르퀘의 세계의 피아노 소품 보내드렸습니다. 가사 없는 작은 노래, 잊힌 왈츠, 즐거운 춤, 민요풍으로 이렇게 세 곡으로 이뤄진 전곡 루익 드보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작곡가 본인이 순전히 상업적인 물건이라고 표현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들어서인지 얼마나 상업적이기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사실 감상하니까 전혀 뭐 그렇지 않았어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곡 즐거운 춤곡은 좀 흥겹고 왁자지껄한 분위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중간중간에 그늘이 지나가서
1: 맞습니다. 네.
0: 뭐라고 이거를 그렇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1: 아니,

0: 뭐 그러니까 작곡가가 자기 작품에 대해서 하는 말을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1: 네네.
0: 작곡가의 말은 그냥 참고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사실 뭐 상업용이라는 말이 어떤 작품의 뭐 품질 판정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그냥 자기 작품의 어떤 그 분류를 한 거잖아요. 뭐 이렇게 쉬운 음악, 살롱 음악, 뭐 상업 음악, 뭐 이런 말들 다 이렇게 음악 자체의 어떤 박혀 있는 속성이라기보다는 그 사회에 통용되었던 분류표 같은 거니까요.
1: 네.
0: 그리고 르퀘는 또 워낙 그 이 사람이 편지를 워낙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이 편지들이 또 때로는 그 우리가 좀 이렇게 무엇을 진지하게 들어야 하는지 이렇게 좀 미리 정해버리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작곡가가 한 말을 읽고 나면
1: 네네.
0: 아, 그럼 이제 이건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건가? 뭐 쉽지만 사실 우리가 음악을 뭐 어떻게 들어야 된다라는 건 뭐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서
1: 네네.
0: 그래서 뭐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대한 연구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경우는 리퀘의 경우는 편지가 많아서 도리어 작품 감상에 회방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1: 네, 뭐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모차르트가 남긴 그 뭐 이만한 두께의 책함권 분량의 편지들이거든요. 그 편지들은 다 그 맥락을 따져가면서 읽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 모차르트가 그 편지에서 하는 말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다 전후 맥락이 있고 그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이길래 이렇게 썼는지 이제 이것들을 좀 따져봐야 돼서 뭐 쉽지 않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르퀘가 본인 스스로 이건 진지하게 쓴 작품이라고 이제 뭐 말을 남긴 건 아니지만 뭐 그랬을 수밖에 없는 작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네.
1: 피아노 소나타 G단조고요. 1891년 초에 쓴 곡입니다. 1890년에 스승 프랑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불과 한 서너 달 뒤에 쓴 작품이고요. 그래서 뭐 이제 제목은 소나타지만 사실 그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로 익숙한 뭐 고전적인 그런 형식과는 거리가 아주 먼 작품입니다. 그 이 곡의 이 이제 르퀘 전집 음반 앨범이 있어요. 그 앨범에
0: 앨범이 있어요.
1: 네네. 그 음반 이제 해설을 쓴 제롬 루진이라는 사람이 이 작품은 아마도 프랑크의 그 유명한 전주곡과 코랄 푸가 이게 모델이었을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이 피아노 소나타 악장 제목으로 붙어 있는 뭐 전주곡 푸가 뭐 이런 악장 제목은 르퀘가 붙인 건 아닙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보통 괄호 안에 넣는 게 정석이고요. 표기하는 게.
0: 네.
1: 그 이제 그냥 이제 들어보시면 누가 봐도 이건 전주곡과 후가라서 그 후대가 이름을 이제 붙여준 거예요.
0: 예.
1: 이걸 정확하게 이제 누가 붙였는지는 좀 명확하지 않고요.
0: 네네.
1: 그 르퀘가 붙인 게 아닌 건 아주 명확하고 근데 이제 이게 출판사인 건지 출판사람은 이제 어느 시점에서 붙은 건지 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건 스승을 잃은 21살 청년이 왜 하필 후가 이 안에 후가가 이제 두 개 들어있거든요.
0: 네.
1: 후가를 왜 이렇게 많이 썼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에 다 듣기 어려워서 이제 처음 세 곡 먼저 이어서 듣겠습니다.
0: 좋습니다. 기욤 르퀘의 피아노 소나타 G단조 가운데 1악장 프렐루드, 2악장 푸가 1, 3악장 푸가 2, 루익 드보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죠.

0: 1870년 태어나 1894년에 세상을 떠난 벨기에의 작곡가 기욤 르퀘의 피아노 소나타 G단조 중에서 1악장 프랄루드, 2악장 푸가 1, 3악장 푸가 2 보내드렸습니다. 르익 드보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음악실 토요일 코너 게이승의 음악 거물기, 음악학자 게이승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24살 꽃다운 나이에 요절한 작곡가 르퀘의 음악 감상하고 있고요. 방금은 피아노 소나타를 들어보았는데 1악장인 전주곡은 뭐 금방 끝났어요.
1: 네, 휙 지나갔죠.
0: 네, 네, 맞습니다. 휙 지나갔는데 이어진 푸가는 좀 달랐습니다. 저는 그리고 일단 푸가 하면 네. 사실 좀 참 지적인 장르라고 생각을
1: 맞아요.
0: 해요.
1: 네.
0: 그래서 계산하고 공부해서 쓰는 음악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2악장, 3악장 다 후가였잖아요.
1: 네.
0: 다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서로 감정적으로 격앙되는 듯한
1: 네.
0: 목소리가 높아지는 네. 듯한 분위기가 들려서 흥미로웠어요.
1: 맞습니다. 그것도 굳이 두 개나 이렇게 연달아서.
0: 뭐 연달아서.
1: 근데 뭐 생각해 보시면 그 우리가 형식과 감정을 이렇게 반대말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뭐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뭐 감정은 이렇게 가슴에서 나오는 거고
0: 네네.
1: 후가는 이제 머리로 쓰는 음악이다.
0: 네네.
1: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0: 그런 것 아닌가요?
1: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또 그런 이분법은 사실 좀 놓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0: 네네.

0: 속시킨다.
1: 네. 그리고 오래 지속시키려면 둘 다 필요하거든요. 그 감정도 오래 지속할 감정이 일단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막 그렇게 터져나오지 않게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성부가 아까 막 서로 막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같은 생각을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간에 막 되풀이를 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런데 감정 하나가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고 구조 전체로 퍼져나가는 거.
0: 네.
1: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가슴과 머리 둘 다 필요한 그런 기술을
0: 네, 진짜.
1: 네,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스승은 이제 떠났지만 스승의 가르침은 남았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작품 아닌가 싶고요.
0: 스승을 추모하며
1: 네.
0: 가르침을 되새기며.
1: 근데 이제 그 추모를 보통 이제 말로 하는데 여기서 르퀘는 그거를 음악으로 대신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또 이게 그야말로 작곡가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애도의 한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0: 그러네요.
1: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사적인 음악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자신의 스승의 역법으로
0: 그렇죠.
1: 자신의 스승의 죽음을 애도하는 거니까.
0: 네.
1: 이제 소나타의 뒷부분 또 들어보겠습니다. 그 네 번째 악장이 되겠죠. 더 느린 움직임으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빠르기를 못 박지 않고 이렇게 앞에보다는 느리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이제 5악장에 해당하는 마지막 부분 악보에는 또 이상한 표기가 적혀 있는데 4분음표 그다음에 그 등호, 이퀄 전주곡의 4분음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 무슨 뜻이죠?
1: 그러니까 전주곡의 4분음표와 같은 4분음표 속도로 연주하라는 뜻이에요. 그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대목이죠. 그냥 메트로놈 숫자 써도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렇게 속도를 못 박을 수도 있었을 텐데 르퀘는 마지막 악장의 속도를 숫자가 아니라 다시 이 곡의 처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그런 거겠죠. 끝을 알려면 처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이거 그냥 제 해석입니다.
0: 뭐 맞는 것 같은데.
1: 그 뭐 이중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 뭐 더 있겠지만 그 앞에서 그렇게 막 조이고 쌓아 올린 음악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끝을 찾는지 이걸 연주하고 듣기 위해서는 다시 앞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어쨌건 스승의 끝을 기억하기 위해서 쓴 작품인 만큼 또 그 끝을 기억한다는 건 그 시작을 돌이켜보는 것이다. 뭐 그런 의미도 담고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이런 말은 다 필요 없고 그냥 일단 또 들어보시면 됩니다. 너무 좋은 음악입니다.
0: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욤 르퀘의 피아노 소나타 G단조 가운데 4악장 더 느린 움직임으로 5악장 피날레 르익 드보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기욤 르케의 피아노 소나타 G단조 가운데 4악장 더 느린 움직임으로 5악장 피날레 릭트 보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마지막 악장 이름이 피날레인데
1: 네, 맞아요.
0: 몰아칠 줄 알았어요. 네, 크게. 네. 그런데 어제 뭐랄까요? 산을 한 바퀴 돌아서 출발했던 입구로 다시 되돌아왔지만 좀 지친? 그래서 네. 편안한 네. 길이 네. 되어 있네요. 그래서 네. 아, 이 끝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1: 이렇게 긴 여정을 거쳐서 집에 돌아오면 분명 힘들긴 한데 그래도 아 집이다 뭐 이럴 때 있잖아요.
0: 네, 네.
1: 뭐 그거 비슷한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모든 음악이 모든 피날레가 이렇게 막 승리를 외치면서 끝나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0: 뭐 그러라는 법은 없죠 사실.
1: 네, 사실 19세기 소나타의 피날레라고 하면 이렇게 좀 뭐랄까 갈등을 해결하고 환하게 끝난다는 이야기가 너무 익숙한데
0: 네.
1: 뭐 이제 베토벤의 잘못이 크죠. 그 르퀘는 이런 승리를 막 그렇게 외치는 대신에 그냥 차분하게 가라앉는 쪽을 택했고요.
0: 네, 그러네요.
1: 그러니까 소나타라는 이름은 빌렸지만 소나타는 이렇게 끝나야 한다는 어떤 의무까지 받아들인 건 아닌 셈이죠. 그 오늘 마지막 곡은 사실 더 이렇게 좀 흐릿한 자리에 있는데 그 아다지오 렐리조소라는 곡이고요. 종교적으로. 네. 느리게라는 뜻이죠. 이 곡은 언제 썼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음악은 비교적 굉장히 분명한데요. 베토벤을 좀 떠올리게 하는 코랄로 시작해서 아주 몽상적인 명상으로 흘러갔다가 다시 코랄로 돌아오는 3부 구조로 되어 있고요.
0: 네.
1: 이 제목에 종교적이라고 적혀 있으니 뭐 작곡가의 신앙 고백으로 들어야 할까 뭐 이런 고민이 드는데 그것도 이제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도대체 이제 무엇이 이 음악을 종교적으로 들리게 만드는지 좀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곡이 몇 살 때 음악처럼 들리는지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또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워낙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작곡가인지라 나이 가늠을 못하겠는데.
1: 근데 음악이 정말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음악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0: 함께 맞춰보도록 하죠. 기욤 르케의 아다지오 렐리지오소 종교적으로 느리게 릭트 보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0: 기욤 르퀘의 아다지오 렐리지오소, 종교적으로 느리게, 루익 드 보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일단 앞부분은 저는 정말 찬송가처럼 들렸어요. 네. 노래가 들렸고, 그리고 몇 살 때 곡 같은 것인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른스러운데 그때 어렸겠죠, 썼을 때.
1: 네, 네. 뭐 많아봐야 24이었을 테니까요. 근데 그 모르겠다는 말씀이 오늘의 정답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작곡가의 작품 목록이 사실 뭐 하나 생각해 보시면 그 어떤 하나의 이야기로 정렬하기 위한 도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서툰 습장에서 시작해서 스승을 만난 성장기, 그 다음에 뭐 걸작 뭐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그 이건 이제 어떤 한 작곡가의 작품을 이렇게 줄 세우는 건데, 줄을 세우려면 날짜가 있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날짜가 없는 작품은 이제 그 거기에 잘 들어맞지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더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네요.
1: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작하면서 뭐 랭보 이야기 잠깐 했는데, 그 이제 랭보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이런 별명이 작품보다 이제 이걸 더 먼저 들리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 또 했었잖아요.
0: 네.
1: 이 곡은 사실 그 끝남이라는 게 들어설 자리를 이제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작품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시면 계속 제목이 우리 귀를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막 인도를 했거든요.
0: 뭐
1: 처음에 가사 없는 노래, 그다음에 뭐 전주곡과 후가 뭐 이런 것들, 이건 이제 남이 붙인 제목들이고 또 종교적 이라는 어떤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음악은 진짜 음표만으로 존재하는 건가? 뭐 아닌 것 같고, 그럼 제목과 작곡가가 남긴 말까지 합쳐져야 작품이 되는 건가? 뭐 그것도 잘 모르겠고,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만드는 작품들로 가득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이런 질문들을 조금 더 직접 던지는 곡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꼭 함께 확인해 보시죠.
0: 이렇게 또 어떤 곡들을 준비해 주실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음악학자 개희승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한 음악실 토요일 코너 개희승의 음악 허물기 전해드렸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하세요. 윤수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마법사의 제자라는 명곡을 남긴 프랑스의 작곡가 폴 듀카. 그는 생애 후반 파리 음악원에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는데요. 그 중에는 현대음악 작곡가인 올리비에 메시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앙에게 듀카는 이런 가르침을 줬다고 해요. 새들의 노래를 들어라. 새들은 위대한 스승이다. 올리비에 메시앙은 이 말을 새겨듣고 실제 새소리를 음악에 녹여낸 명곡들을 작곡했습니다. 새의 카탈로그 같은 곡들이요. 폴 듀카가 제자에게 했던 조언은 너무 스스로에게 매몰되지 말고 또 인간의 음악만 연구하지 말고 자연의 소리도 들으라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귀만 기울인다면 자연은 수많은 삶의 철학과 지혜를 들려줄 테니까요. 자연을 스승으로 섬을 때 내가 듣게 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 위대한 스승이 들려줄 이야기들이 궁금해집니다.

폴 디카의 비아넬 목가였습니다. 헤르만 바우만의 호른과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지히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사람의 도움으로 혹은 사람들의 말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한다면 자연으로 답을 찾으러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오늘은 그런 여유가 좀 있기를 바라면서 개천절의 생생클래식 문 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신청곡 미리 전해주실 수 있는데요. 먼저 좀 넉넉하게 여유를 두시고 주신다는 마음으로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입니다.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들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레스비기의 The Birds, 새 가운데 나이팅게일과 뻐꾸기 쿠쿠 감상하겠습니다. 루이 레인이 지휘하는 애틀란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라스피기의 새 가운데 나이팅게일과 쿠쿠, 뻐꾸기였습니다. 루이 레인이 지휘하는 애틀랜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유독 동물 가운데서도 새를 묘사한 곡들이 있죠. 새들의 그 소리를 우리는 노래한다라고 표현하니까요. 이번에는 본 윌리엄스가 작곡한 종달새 비상 준비했는데요. 핑커스 주커만의 바이올린과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본 윌리엄스의 종달새 비상이었습니다. 핑커스 주커만의 바이올린과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은 폰키엘리의 라지오콘다 가운데 시엘로 에마레, 하늘과 바다입니다. 테너 루체노 파바로티의 노래와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마이어베어의 아프리카 여인 가운데 오 파라디소였습니다. 테너 비토리오 그리골로의 노래와 이탈리아 공영방송 소속의 오케스트라이죠. 라이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폰키엘리의 라지오콘다 가운데 하늘과 바다였습니다.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와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일상의 클래식 박지연의 생생 클래식. 토요일에는 클래식계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생클이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클래식 음악계의 신선한 소식들을 여러분의 귀까지 빠르게 배송해 드립니다. 주간 생클. 가을날을 기쁨으로 물들일 클래식 축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대전에서 열리는 대전 그랜드 페스티벌 소식인데요. 첼리스트 장한나가 예술감독으로 참여하는 대전 그랜드 페스티벌. 올해 주제는 Joy of Music, 음악의 기쁨입니다. 이 주제에 어울리는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돼 있는데요. 눈길을 끄는 건 다음 주 토요일인 10일에 열릴 클로징 콘서트입니다. 이 콘서트에는 대전 그랜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함께 미리 신청받은 시민 연주자들이 무대에 오르는데요. 참가 모집을 시작한 지 1분 만에 130명 정원이 모두 찼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리그의 페르긴트 모음곡 1번 중에 아침의 기분, 산속 마왕의 궁전을 연주한다고 하네요. 이날 공연에서는 또 2025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인 첼리스트 에토레 파가노가 차이콥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연주하고요. 월요일인 5일에 공개 오디션으로 선발하게 될 피아니스트 협연자는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으로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오디션에서 우승하자마자 닷새 만에 무대에 오르게 되는 건데요. 지휘자 장한나가 이 공연을 이끈다고 합니다. 축제 기간에는 피아니스트 율리우스 아살과 김세현, 바이올리니스트 클로이 추아와 김계희, 첼리스트 에토레 파가노와 줄라 토미르평, 아카펠라 그룹인 킹스 싱어스와 디토 치임보 오케스트라 등이 연주자로 함께하는데요. 세계적인 연주자들과 젊은 음악인들의 무대를 즐길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해 시민들의 참여로 마무리될 2026 장한나의 대전 그랜드 페스티벌. 그야말로 음악의 기쁨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축제 기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열리는 야외음악회 소식도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리는 2026 클래식 파크 콘서트입니다. 어제는 춤추는 지휘자로 알려진 백윤학이 부산 체인버 뮤직 소사이어티와 함께 영화음악 속의 클래식을 들려줬는데요. 둘째 날인 오늘은 클래식 부산의 예술감독인 정명훈이 KBS 교향악단과 함께 브람스의 교향곡 2번,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주합니다. 협연자도 눈길을 끕니다. 2025 프랑스 롱티보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2위 없는 1위를 차지하며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세연이 함께하니까요. 김세연은 앞서 소개해드린 대전 그랜드 페스티벌에도 참여하죠. 중요한 건 이 공연은 누구나 무료로 와서 관람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이 공연, 부산시민공원 잔디광장에서 선착순으로 앉아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빠르게 달려가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테너 백석종이 2026 인터내셔널 오페라 어워즈에서 남자 성악가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인터내셔널 오페라 어워즈는 오페라계의 오스카라고 불리는 시상식인데요. 2012년 영국의 자선사업가인 해리 하이먼이 창설했는데 성악가는 물론이고 지휘자, 연출가, 오페라단 등 오페라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예술가와 단체를 선정합니다. 지난달 23일에 공개된 최조 후보 명단에는 백석종과 함께 성악가 5명의 이름이 올랐는데요. 여기엔 2017년 기 수상자기도 한 미국의 테너 로런스 브라운리와 영국의 베테랑 테너 존 오스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자 성악가 부문은 특히 세계 최정상급 오케스트라 가수들이 받았던 상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명문 극장을 누비며 다음 시즌 뉴욕 메트 오페라에서 3개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인 테너 백석종. 과연 오페라계의 오스카상을 받을 수 있을지 11월 21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릴 시상식을 기다려봐야겠습니다.
그럼 피아니스트 김세연의 연주로 포레의 꿈을 꾼 후에 그리고 바카롤 1번 작품 26번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포레의 꿈을 꾼 후에 그리고 바카롤 1번 작품이 26번이었습니다. 김세연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어요. 주간 생클 오늘 세 가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장안나의 대전 그랜드 페스티벌, 또 오늘 부산에서 열리는 야외 공연, 정명훈과 김세연, KBS 교향악단의 클래식 파크 콘서트 소개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테너 백석종이 2026 인터내셔널 오페라 어워즈 남자 성악가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시민 연주자들도 함께 무대에 오르는 대전 그랜드 페스티벌. 시민 참여도 놀랍지만 이 오디션을 통해서 폐막 공연의 협연자를 바로 고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일인 것 같은데요. 누가 폐막 공연에 오르게 될지 5일에 있을 오디션 결과도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대전 그랜드 페스티벌에 또 참여하는 트럼피스트 티네팅 헬제트의 연주로 알비노니의 트럼펫 협주곡 B플랫 장조 작품 7의 3번 듣겠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알레그로 전악장입니다. 노르웨이 취임보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알비노니의 트럼펫 협주곡 B플랫 장조 작품 7의 3번이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알레그로 감상하셨고요. 티네팅 헬세트의 트럼펫, 노르웨이 트윈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여기는 KBS 클래식 FM이고요. 매일 정오부터 2시까지 함께하는 생생 클래식입니다.

0: 음악이 주는 휴식으로 마음을 다독입니다. 생생 클래식.
1: 매일 날 12시.

When the red, red robin comes bob, bob, bobbing along 이었습니다. 예후디 메뉴인 스테판 그라펠리의 바이올린 연주로 들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어빙 벌린의 블루 스카이즈였고요. 챈티클리어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곡은 드뷔시의 세속의 춤곡입니다. 마르쿠스 클링코의 하프, 파리 바스티오 오페라 오케스트라 솔로이스트의 연주입니다.

포르의 엘레지까지 들었습니다. 시단주 작품 24번이었고요. 다니엘 뮬러 쇼트의 첼로, 알렉산드르 블로흐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드뷔시의 세속적 춤곡, 마르쿠스 클링코의 하프, 파리 바스티 오페라 오케스트라 솔로이스트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협주곡 2번 F장조 작품 102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와 3악장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유자왕의 피아노, 안드리스 넬손스가 지휘하는 보스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슈베르트의 발린스와타 A단조 도이치 385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였습니다. 타스벤 리틀의 바이올린과 피어스 레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생상스의 콘서트용 소품 G장조 작품 62번을 장자크 칸타로우의 바이올린과 그가 지미하는 타피올라 심포니에타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생상스의 콘서트형 소품 쥐장조 작품 62번이었습니다. 장자크 칸타로우의 바이올린과 그가 지휘하는 타피올라 심포니에타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끝곡으로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프레디 머큐리의 보헤미안 랩소디 필하모닉스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필하모닉스는 이제 빈필과 베를린필의 그 핵심 단원들이 모여서 만든 앙상블이죠. Not classical, but premium quality라는 슬로건으로 정말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음악들을 선보이는 그런 앙상블인데요.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유라, 작가 장유림, 아나운서 박지현이었습니다.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문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문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바이젠베르크의 37장짜리 전집 가운데서 준비해봤습니다. 이 가을에 또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요. 프레드릭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작품번호 11, 알렉시스 바이젠베르크의 피아노, 스타니스와프 스크로바첩스키가 주의하는 파리 음악원 오케스트라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도 협주곡입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번호 61, 지노 프랑세스카테의 바이올린, 브루노 발터가 주의하는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주 명곡만 오늘 첫 곡입니다. 가스파르 카사도의 첼로를 위한 모음곡, 전주곡 판타지아, 사르다나, 인터메초 그리고 단자로 이어집니다. 알리자 바일러슈타인의 첼로 연주입니다.

가스파르 카사도의 첼로를 위한 모음곡 전주곡 판타지아 사르다나 인터메초 그리고 단자로 이어지는 작품이었습니다. 알리자 바일러슈타인의 첼로 연주 오늘 명연주명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지노 프랑세스카티의 진한 연주 그리고 브루노 발터의 온화한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최상의 조합을 이뤄내는 명연 중의 명연입니다. 루드빅 판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60일 지노 프랑시스카테의 바이올린 브루노 발터가 주의하는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61년 스테레오 레코딩입니다.

제노 프란체스카티는 프랑스 바이올리니스트로 분류가 되지만 사실은 이탈리아계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어떤 열정 같은 것을 이 바이올린 사운드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연주 감동적이죠. 루드빅 반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디장조 작품 번호 61 지노 프란체스카티의 바이올린 브루노 발터가 주연한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61년 스테레오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안토니오 비발디의 현을 위한 협주곡 2단조 리옹 번호 133 파비오 비온디가 이끄는 에우로파 갈란테의 연주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현을 위한 협주곡 2단조 리옹모노 133, 파비오 비온디가 이끄는 에우로파 갈란테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금주의 신보 전해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이어서 이 알렉시스 바이젠베르크의 37장짜리 전집에서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워낙 소개해드리고 싶은 명연들이 많아서 한 차례 더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바이젠베르크가 연주하는 쇼팽의 피아노 주곡 1번 감상하실 텐데요. 정말 명징한 그런 연주, 감상주의가 파고들 틈이 없는 그런 연주입니다. 이지적인 연주인데도 우리를 정말 감동시킵니다. 정신이 번쩍 나죠. 프레드릭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작품 번호 11, 알렉시스 바이젠베르크의 피아노, 스타니스와프 스크로바첩스키가 주의하는 파리 음악원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